0: 나온다고 내가
1: 무슨 빙빙 열어라 이러시다 동계시고 이러시다 동계시고 이러시다 동계시고 이러시다 동계시고 이러시다 동계시고 이러시다 동계시고 이러시다 동계시고 이러시다 동계시고 이러시다 동계시고 이러시다 동계시고 이러시다 동계시고 이러시다 동계시고 이러시다 동계시고 이러시다 동계시고 이러시다 동계시고 이러시다 동계시고 이러시다 동계시고 이러시다 동계시고 이러시다 동계시고 이러시다 동계시고 이러시다 동계시고 이러시다 동계시고 이러시다 동계시고 이러시다 동계시고 이러시다 동계시고 이러시다 동계시고 이러시다 동계시고 이러시다 동계시고 이러시다 동계시고 이러시다 동계시고 이러시다 동계시고 이러시다 동계시고 이러시다 동계시고 이러시다 동계시고 이러시다 동계시고 이러시다 동계시고 이러시다 동계시고 이러시다 동계시고 이러시다 동계시고 이러시다 동계시고 이러시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0: 오리.
1: 예.
0: 너는 예서 내려 우도로 연문하되 여산 다녀 익산 보고 김제 다녀 태인 보고 정읍 고창을 두루 거쳐 내월 15일날 남원 광할로로 대령하라.
1: 예.
0: 중과.
1: 예.
0: 너는 예서 내려 좌도로 연문하되 고산, 금산, 무주, 용담, 진안, 장수, 운봉을 두루 거쳐 같은 곳으로 오도록 하라.

0: 봅시다.
1: 아니 괜찮소. 내가 떠도는 몸이라 남은 고을 친구에게 신세나 좀 질까 해서 찾아가는 길인데 이 고을 형편은 어떻소?
2: 아 우리 고을은 사망에 물밀듯하고.
1: 아니 사망이라뇨?
2: 원님은 허구한 날 설로 투망이오. 착실은 젊은 나이로 노망이오. 아재는 투전하다 도망이오. 백성은 원망이니 그 안이 사망에 물밀듯하고.
1: 허허 이거 올 말이 아니오. 그려
0: 어디 그뿐인 줄 아시오? 이번 사또 생일잔치에 하가오의 백미삼승 돈 7분에 계란을 3개 씻거두니 아주 백성들을 쥐어짜 죽이는구려.
1: 그런데 그 오다가 들으니 사또가 고색하여 춘향이란 기생을 처부로 두고 취하러 우왕한다니 그 말이 사실이오?
3: 으쌰 이놈의 동관이 모진배에도 죽음을 물어쓰고 등기를 지키는 나가씨야 뭐함을 해?
0: 아 여보시오 누구니? 내 떠도는 말을 그냥 옮겼기로 무슨 화를 그리냈시오?
2: 이런 사람들 놈 그런 말 서툴고 댕기는 게 누구요?
0: 어? 아 그러면 누구니가 확보하고 올 것이고 아 들었으면 그구니가 딱 죽여버릴 것이오.
3: 아 이놈아
4: 오늘은 가다가 어디 가자니 내일은 가다가 어디 가자니

0: 이리 오너라. 너 이놈 이리 오너라.
1: 나 부르겠소? 아니, 곽국에 가는 사람 왜 그러시오?
0: 내가 한양 살기로 묻는다만.
1: 한양이다.
2: 너는 한양 천리 그 먼 길을 누구 대고 찾아가느냐?
1: 남원 옥중 성춘향 편지 맡아가지고 한양 삼청동 구간댁 도령 이몽룡 씨를 찾아가는지로만은.
2: 그 편지 나 좀 보자.
1: 으시라구라. 남자 편지도 못 보는디 하물며 남의 여자 내설을 이런 세류변에서 보자구라.
2: 이놈아, 날 몰라보느냐? 똑바로 구하라.
1: 아이고, 이게 웬일이다요. 아이고, 노련님. 너의 누구라니요. 대감마님 행차우에 안녕하 없으며 사방님도 먼 길에 노동이나 한다니. 그런데 이 나무가 웬일이다요.
2: 이놈아, 어서 그 편지 내어라.

0: 너의 마나님 좀 잠시 나오시라고 여쭈어라.
1: 누구냐? 어떤 사람이 마나님 좀 잠시 나와보라고 여쭈었는지 체리 꼴을 본 게 동양으로 온 사람이지.
2: 뭐시여?
1: 허허, 물생고르는 처벌이나.

0: 가방 꼴 좀 보소. 최양이 죽었네. 우리 최양만 죽었네. 전라 어사나 전라 감사 세우라고 밤낮으로 빌었던 게 말도 거지 중에 다 거지가 돼서 왔네요.
1: 집안에 변고가 생겨 아버님 벼슬도 끊어지고 과거도 못 보고 아파는 하탕진하여 유리건 식당이

0: 마트 살림살이 형편 따라가는 것일세. 아까는 시장하여 내가 어쩐 줄 모르겠더니 이제 오장장속을 턱 하고 나니 준양 생각이 나네. 준양이한테 데려다 주고.
1: 준양이 죽고 없네.
0: 가세. 나로 인해 죽을 목숨인데 아니 보고 갈 수 있나? 가세.
1: 지금 못 갔습니다. 신과사도 강사가 어찌나 센지 밥이나 미음을 넣어주는지도 산의 손으로 못 넣게 하고 웃는 거리 특히 하나 없이 못하겠는데.

0: 사소생신잔치를 앞두고 명령이 지엉하여 아무도 들 수 없네. 돌아가.
1: 아이고, 또 그랬었는가. 이거 봤어.
0: 야, 덕배야. 야, 덕배야. 입장 열어, 이 새끼야.

0: 기대지고 바래서 이 소방인지 난방이 잘되고 왔다. 너 좀 봐라. 아이고, 이거 웬 말씀이요? 예, 향전아, 등불 밝혀라.
1: 예. 나가. 우리가 이게 웬일이냐?
0: 아이고, 소방님. 어째 이리 오셨어?